고사게리 토아리아쿠 에타고 난세트롬에 르브리타고 데이나 나카요 카네네 무노무노 마키리아 게네테 베노 아무타보 와우케나 FM 르보톱 가도 시아모냐 무노무노 마키리아 무디케레리아 와타파라 야 시아가테네 토모 오카이 토모고츠 세 크리스토 하시타그 노키냐 이거로 레아리게 무케 기레레리게 무이와다키우가 Oge kia mwe hoko na kia iregerero. Tika reira gete ine kia dugata ya gai. Revare rafaru wa kiritu ni todu arere.